역사가 남긴 소중한 선물, 세계 문명 기적들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철기시대의 기념비 에펠 철탑과 식물처럼 자라는 듯한 성당 신성가족성당에 대해 소개합니다. 먼저 철기시대의 기념비 에펠 철탑을 소개합니다.

설기시대의 창거. 인류의 발전 역사를 보면 인류는 세 번이나 설기시대를 거치면서 사회의 발전을 크게 떠밀었습니다. 첫 번째 철기시대는 선사시대입니다. 선사시대의 사람들은 철광석으로 철을 재련해 여러가지 생산도구와 수렵도구들을 만들면서 점차 문명시대를 열어놓았습니다. 두 번째 철기시대는 1700년에 영국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때 목탄을 대신해 콕스가 제철업의 연료로 사용되면서 제철업은 신속한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제철업의 발전은 증기기관차와 강철궤도를 발명하는 데 결정적 작용을 했습니다. 1869년 미국에서는 아메리카 대륙을 횡단하는 철도를 부설해 강철을 무기로 하는 공업혁명의 새 기원을 열어놓았습니다. 공업혁명의 새 기원을 세 번째 철기시대라 합니다. 에펠은 철탑을 만들기 전에 철도와 다리를 건설했습니다. 그러기에 기술적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 막힘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철기시대에는 설계 리념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공정사와 기술자들은 대형 부두, 공장, 철도, 그리고 중요한 건축물을 설계했습니다. 특히 건축기술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해 세계적인 건축물들이 우후죽순 마냥 일떠섰습니다. 1886년에 프랑스는 1889년 파리 공업 박람회의 일환으로 건축 디자인 시합을 벌린다고 선포했습니다. 세계적인 규모의 박람회에는 100여 개에 달하는 공업 분야의 성과들이 대거 전시됐는데 그 중에는 구스타프 에펠의 연구 성과도 있었습니다. 에펠은 경합에서 이겨 1887년부터 1889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철탑 구조물을 세울 임무를 맡았습니다. 에펠은 철탑을 광장의 장식품이거나 박람회를 위한 기념물이 아닌 종합적 용도를 가진 쓸모있는 탑으로 건설하겠다고 자기의 건설 리념을 밝혔습니다. 그리하여 에펠은 탑 꼭대기에 기상의기를

공사장에는 256명의 기술 일꾼들과 노동자들이 동원됐습니다. 탑은 박람회 전야에 완성돼 도합 2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탑에 올랐습니다. 탑에는 세 개의 플랫폼이 있는데 첫 번째 플랫폼은 57m이고 두 번째는 115m이며 세 번째는 274m입니다. 만일 관광객들이 도보로 꼭대기까지 오르자면 1671개의 계단을 토바야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베이터를 타면 잠깐 새에 세 번째 플랫폼까지 도착합니다. 프랑스 최초의 라디오 방송과 텔레비 방송의 무선 발사기도 이 에펠탑에 장치되었습니다. 말썽이 많은 철탑. 인류 역사에는 탑을 포함한 유명한 건축물이 많아 한 시대를 풍미하기도 했는데 에펠탑처럼 건설된 후 말썽이 많은 건축물은 없었습니다. 철탑이 세워진 후 파리에서는 한 차례의 철탑 철거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 시위에서는 작가 모파상, 음악가 구노, 정치가 조지 크레몬쉰 등 문화가 있고 수양이 있는 인사들이 앞장에 섰습니다. 그들은 에펠탑은 파리에 있는 위대한 건축물들에 대한 모독으로 된다면서 하루빨리 탑을 철거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작가 모파상은 에펠탑을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했는데 어쩌다 플랫폼의 요리점으로 갈 때면 철탑이 보이지 않는 가장 구석진 곳에 앉았다 합니다. 시인 위레나는 처음으로 철탑을 보는 순간 철탑이 영감을 흐리운다면서 마차를 인차 돌렸다고 합니다. 철탑 건설 과정에서도 우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한 수학자는 탑의 높이가 229m이면 무너진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그러자 파리의 조민들은 수학가의 말을 믿고 자기들의 생명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면서 탑 공사를 기어이 중지시켰습니다. 하지만 에펠의 탁월한 설계와 기술로 하여 지상 274m의 높이에서도 끄떡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에펠탑을 프랑스의 자랑으로 생각했으며 따라서 위대한 건축 설계가 에펠을 점차 사랑하게 됐습니다. 구스타프 에펠은 프랑스의 토목 공정사입니다. 그는 에펠 철탑을 세우면서 이름을 날렸습니다. 사람들이 철탑 건설을 반대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문화 환경과 전통이 쉽게 사라지고 망각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신생 사물의 출현과 충격에 두려움을 느끼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파리에는 영구적인 기념비가 많을 뿐더러 역사가 오랜 옹이롭고 호화로운 건축물이 많습니다. 파리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조상들이 남겨놓는 업적을 영광으로 간주하면서 가슴속 깊이 묻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예술적 가치가 없는 속된 철조물, 철탑이 파리시 중심에 우뚝 솟으면 찬란한 유산을 가리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 하던 에펠탑은 건축구조와 건축기술에서의 일대 혁명이었습니다. 에펠 철탑은 애굽의 피라미드보다 한 배 더 높고 또 건설 시간도 2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빠른 건설 속도는 어떤 의미에서 속도와 효율을 따지는 시대가 다가옴을 암시했습니다. 보호를 받는 에펠 철탑. 1964년에 철탑은 역사 기념비로 선정되면서 법률의 보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철탑은 파리의 상징으로 됐습니다. 철탑이 건설되면서부터 물질 생산은 그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시간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인식하면서 한가롭게 세월을 보내던 시대는 옛날의 이야기로 됐습니다. 철탑의 밑부분은 네 개의 반원형 아치인데 조형이 안정적이고 아름답습니다. 탑체는 반복적인 구조로 되어 있지만 절주감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탑은 1층 플랫폼에서부터 갑자기 수축되면서 우로 솟구치기에 자태가 날카롭고 웅이롭습니다.
20세기 말엽에

사람들은 철탑의 견고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전제에서 부분적 강철을 철거했는데 그 무게만도 무려 천여 톤이나 됐습니다. 철탑을 보호하기 위해 몇 년에 한 번씩 탑에 페인트칠을 올리는데 한 번의 칠에서만도 페인트 52톤을 소모합니다. 프랑스 대혁명 승리 200돌과 파리 철탑 건설 100돌을 맞으면서 정부에서는 철탑의 봉사시설과 등광시설을 늘리고 에펠의 홀로그램을 두 번째 플랫폼에 설치하는 등 탑에 대해 약간의 정돈을 진행했습니다. 에펠탑은 세워진 후 100여 년을 내려오면서 프랑스의 상징이자 세계가 자랑하는 표지물로 됐습니다. 또한 공업시대의 상징이자 19세기 말엽의 지식과 공업기술이 낳은 최고의 걸작입니다. 에펠 철탑은 관광객을 흡인하기 위한 기념비이자 철기 문명의 상징이며 또한 물질에 대한 인간의 통제 능력을 과시한 증거물입니다. 파리의 정취를 느끼려면 밤장막이 드리우기 전에 에펠 철탑에 올라가 별들이 흐르는 파리의 야경을 봐야 합니다. 에펠 철탑은 문화예술의 나라 프랑스가 자랑하는 국보이자 파리를 넘어 프랑스의 상징이 됐습니다. 지금 세계 여성들이 프로포즈를 받고 싶은 곳 1위가 에펠탑이라고 할 만큼 프랑스의 상징물이 됐습니다. 이 철탑의 완공으로 프랑스는 자국의 예술성과 기술력을 세계 만방에 드높인 상징적인 사건이 됐고 이로써 에펠은 철의 마술사라는 칭송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 철탑은 해마다 300만 명의 관광객을 맞으면서 그 철탑에 깃든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후세에 길이 길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식물처럼 자라는 듯한 성당, 신성 가족 성당에 대해 소개합니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중심에는 채 완성되지 못한 신성 가족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은 안토니오 고디의 걸작입니다. 고디는 수직선은 인류를 의미하고 곡선은 하느님을 의미한다.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했기에 하느님의 성당은 반드시 세상처럼 풍요롭고 활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건축과 하느님에 대한 인식을 토로하면서 그 인식을 성당 설계에 재현시켰습니다. 채 완성되지 않은 건축물에는 완미한 건축사의 꿈이 녹아 있습니다. 안토니오 고디. 신성 가족 성당은 워낙 고디가 아닌 다른 설계사가 새로운 고딕 양식으로 설계를 하고 아울러 1884년에 정초식을 했습니다. 고디는 1891년에 위탁을 받고 이 성당의 설계를 맡게 됐습니다. 고디는 서방 건축학의 역사에서 신예술의 대표 인물로 주목되고 있는데 아주 매혹적이면서도 고집스러운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1852년에 출생해 건축학을 전공한 고디는 뼈라든가 입술이라든가 깃이라든가 꽃잎 등등 자연 형태와 자연의 섬세한 무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설계에 고착시키는 재능 있는 설계사였습니다. 신성가족 성당을 보는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성가족 성당은 환상적 색채가 짙은 초현실주의 예술의 걸작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이 성당을 다른 곳에 옮겨놓는다면 성당은 다시 바르셀로나에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은 바르셀로나의 사람들만이 고디를 인정하고 바르셀로나의 문화적 기반에서만이 성당의 예술적 품격이 수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탄생. 고디가 설계한 이 성당은 세 개의 정면이 있는데 각기 예수의 강림과 순교 그리고

부활의 뜻을 나타냅니다. 호디는 하느님의 무궁한 힘을 성당 설계에서 보여주려고 정면 건축물 위에다 높이가 107m 되는 4개의 웅장한 탑을 세웠습니다. 비늘 창문 같은 탑 위에서는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나오는데 유리와 도자기로 만든 기이하고 몽환 색채가 짙은 꽃은 성당의 분위기를 한결 경이롭게 만듭니다. 호디는 성경의 이야기를 독창적으로 초현실주의적으로 각색해 성당의 배경으로 삼았습니다. 탁월한 설계사인 고디는 돌을 이용해 식물의 생장 과정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는 식물의 싹이 땅을 차고 돋아나 조금씩 줄기를 뻗어가면서 나중에 꽃을 피우는 과정을 탑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표현 수법은 건축물에 어느 정도 활력을 넣어주었습니다. 신성가족 성당에서는 초현실주의 색채가 진하게 풍깁니다. 호디는 기묘한 상상으로 차고온 돌들의 무궁한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호디는 다른 사람이 자기의 디자인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을 가장 싫어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작품 속에 깊이 빠져들어갔는데 식물, 동물, 구름 등 하나하나의 조각과 회화에 직접 손을 대기도 하고 또 하나하나의 예술품을 여러 각도로 흠상해 나가면서 늘 완미한 작품을 시도하곤 했습니다. 1914년에 고디에게 설계를 맡기겠다는 주문이 연이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고디는 거절하고 신성가족 성당 건설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는 성당 지하실에서 수도사와 같은 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뜰 때까지 건설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1926년 어느 날, 고디는 불행하게 전차에 부딪혀 세상을 떴습니다. 장례가 치러지는 날, 거리는 주목객들로 장사진을 이루었는데 바르셀로나 사상 보기 드문 장송대호였습니다. 완미주의자 고디. 완미주의자들은 방에 붉은 페인트칠을 올린다고 가정할 때 마지막에 페인트가 없으면 자기의 피를 짜내서라도 칠을 마무리합니다. 완미주의자인 고디는 세상에 채 완성되지 않은 작품 신성가족 성당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작품은 아주 완미한 바 사람들이 감히 손을 댈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합니다. 뱀을 그리는데 발을 그려넣을까 두려워서입니다. 만일 고디가 마지막까지 살아있었다면 신성가족 성당의 색채는 더욱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디만이 색채와 색조, 질감을 자유롭고 분방하게 배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성가족 성당은 전통적 의미의 건축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디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림 속 초현실주의의 꿈을 돌로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철기시대의 기념비 에펠 철탑과 식물처럼 자라는 듯한 성당, 신성가족성당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오늘 프로 책임 편집과 진행의 박준란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음악 여행. 어떤 한 지인분께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릴 때에는 나와 잘 맞는 사람을 찾아다녔지만 이제 나이가 드니까 나와 잘 맞는 사람보다는 나와 잘 맞춰갈 수 있는 사람을 찾게 되더라. 내 서로가 많은 게 달라도 조금씩 조금씩 맞춰 나갈 수 있는 아량과 여유, 우리한테도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서 오세요. 음악여행의 최민아입니다. 오늘의 첫 곡입니다. 김성삼 가수의 타향의 봄.

향의 봄 듣고 왔습니다. 살다 보면은 친구든 연인이든 부부 사이든 처음부터 딱 맞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사실 가족 간에도 정말 많이 다르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서로의 스타일을 파악하고 맞춰나가는 노력이 관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도 서로 다른 사람들, 서로 다른 의견들, 또 서로 다른 성격들도 많겠지만 그래도 서로 잘 맞춰나가고 조율해 나가면서 보내시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현명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김향월 가수의 무지개 인생.

음악여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향월 가수의 무지개 인생 듣고 왔습니다. 네, 별로 먹지도 않는데 살이 왜 자꾸만 찌는 걸까요? 이건 대부분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얘기입니다. 건강해지고 싶고 살도 빠지고 싶다면 GI 지수가 무엇인지 또 이 GI 지수가 어떤 영향을 일으키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GI 지수 어딘가 한 번쯤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좀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을 겁니다. GI 지수란 혈당 지수의 약자로서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에 혈관의 당분이 유입되기까지의 속도를 수치로 표시한 값인데요. 즉 한마디로 GI 지수는 식품의 혈당치가 상승하는 속도입니다. 이 GI 지수가 높다는 것은 인슐린을 과다하게 분비하게 만들어서 살찌기 쉬운 체질로 만들어준다는 건데요. GI 지수가 높은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흰빵이나 당면, 쌀밥, 그리고 감자튀김, 피자 등입니다. GI 지수를 높게 만들게 하는 건 주로 가공식품이라 합니다. 이렇게 인공적을 가공을 거친 음식은 날 것 그대로의 음식보다 GI 지수가 높겠습니다. 가공하는 과정에서 밀가루나 설탕 등으로 음식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제분 과정을 거친 음식은 체내에서 분해가 쉬워서 소화와 흡수가 빠릅니다. 이렇게 소화와 흡수하는 속도가 빠르니 혈당이 올라가는 속도도 자연스럽게 빨라지는데요.

품보다는 GI 지수가 낮은 식품을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 잊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GI 지수를 낮추게 할까요? 일단은 GI 지수가 낮은 음식을 먹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잡곡이나 포도, 토마토, 그리고 배, 버섯, 고구마, 닭가슴살 등인데요. GI 지수가 낮으면 인슐린이 천천히 분비해서 칼로리가 높아도 지방으로 축적될 가능성이 작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GI 지수가 낮은 음식으로 다이어트를 할 경우에는 GI 지수가 55 이하인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면 좋겠습니다. 또 식초를 음식에 사용하면 GI 지수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피클 식품이나 오렌지 주스 등 산이 포함된 식품의 혈당 지수는 낮은 편이므로 레몬이나 식초를 드레싱 재료로 이용하거나 또 채소, 생선류에 직접 뿌려서 먹으면 혈당 지수를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들 때에도 조리 시간을 줄여주고 가급적이면 식품의 크기를 크게 해서 조리하는 게더 좋다고 합니다. 식품의 가열 처리 정도에 따라서 소화 흡수 속도에 차이가 나고 또 입자 크기가 감소하면 표면적이 증가해 소화 효소가 더 쉽게 작용하여 빨리 흡수되므로 혈당 지수를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밥을 먹을 때는 쌀을 갈아서 죽으로 먹으면 죽이 훨씬 더 소화 흡수가 빨라지면서 GI 지수가 높아지는데요. 그리고 고기도 조리 시간을 길게 해서 찜으로 해서 먹으면 GI 지수가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서는 감자보다는 고구마를 드시는 게더 좋겠습니다. 칼로리는 감자가 고구마보다 낮지만 GI 지수는 고구마가 감자보다 낮기 때문에 고구마를 드시는 게 다이어트를 할 때에는 좋겠습니다. 그리고 GI 지수가 낮을수록 포만감이 증가하여 과식을 예방하며 전체 열량도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기왕이면 GI 지수가 낮은 음식을 잘 현명하게 선택해 보면서 먹는 게 몸도 건강하고 날씬한 몸매도 만들어주면서 일석이조겠죠. 네, 김선희 가수의 해피 듣고 오겠습니다.

네,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는 건 참 어렵고 보기 싫은 사람은 항상 마주치고 봐야 한다는 거 누구나 겪게 되는 인생의 아이러니가 아니겠습니까? 네, 보고 싶다는 말, 만나서 반갑다는 말, 진심으로 듣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주말입니다. 살다 보면은 각자의 삶이 있어서 그 속에서 바삐 돌아치다 보면은 생각처럼 보고 싶은 사람들을 자주 못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싫은데도 살다 보면은 또 자주 부딪히게 되고 만나지게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싫은 거 싫다고 내색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렇다 보니 가식으로 좀 표현하는 경우도 없지 않나 있습니다. 네, 흔히 우리는 사람과의 만남에서 주고받는 말 중에서 보고 싶었다, 만나서 정말 반갑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언제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인데요. 이렇게 서로의 만남도 다 인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고 싶던 사람과의 만남이든 싫지만 만날 수밖에 없던 사람과의 만남이든 우리는 이 만남이란 자체를 소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이 순간순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행복하고 고마운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돌아오는 한 주도 만날 사람들과의 인연 여러분께 행운과 행복이 갖다 주길 바라면서 리설련 가수의 가을 사랑과 함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한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주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주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주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